0: 시 모르지 바진하 지중거 등 세무 유구 지역 시구 비지 니르거 찬유토 르바 메티 쳔니 점자 바티너 남진리 무사 도부 모두 전효 시도 중앙진하 야시리 산리디 나수 찹든토 제디 촌디 세무 이 조신 유구 소 레리 냠지 공리신디 제디 냠리 남종 심지라 점도 티 리니 텐공토 유구 지수 존제 띵수 시오 바시 닌샤 종이 종제 더 늘로 예 야시리 산리디 까말라 다와토 찹든 시바 존 지수 넘버 미티 세모 이고 시고 랍다르바 벤티 이고 위 타만 지어 시동 리니 이고 냠리 센사 신코도 제효 까마르다바 퍼 지중 거다 다통 잔주 더 시동 로용 더 소토 마메 남지 예 로건 뎀도 소 몸사 제비 시고 몸부 벤티 쇼공지 텐티 이고 위 냠리 퍼슨 초소동 효 나소 보도 중 지에 다무 종 더 야시리 나다 모 예 시고 랍다르바 벤지 효 이고 와 자동 더 좀니 산이 되게 이고 지쇼 진능 모 팔지라 거쳐 더 효 보도 중 Berlin, Nadamu, Rini Twinly Linter, Jenda Yi, Naman Chuja Dubu Yuchi, Namun Jenda Divi Chu, Manam Chi, Tonu Chimusha Jeta Jehu, Diji Dimu Hui, Dajun Jenda Yung Guzu Yuchi, Dabanam Chi, Dabu Jogi Gushi, Jilan Dabu, Shambawa Dajupi, Zatun Dugun, Jenza Jin Yersetun, Josim Gunling Bashehu, Murujibajina, Dadin Jet Nadamu Yi Siguti, Dava Yipi, Chi Nizhi Nimber, Jinta Jajin Batun, Rini Yikutun, Liza Zanchi, 从定这书记跨前部甚至有批一个为真的来打把通插定来打话从六个的学把所杂通人的节用出去牛肉解决过一把事
1: 생린기 공동아치 진중용의 길레스론도 드니 중금 니츠 차슈토 첸차 차슈 예코 차슈토 드니 징우 차슈수 콜라 진우시 바히 샴랑아치 레용 님무지라 년니 드니 먼 탄니 진중용의 길 노데 젠달라 년지기

0: 那丁什么李内勒索从来请人做李子初一年龙生出几郎意姐姐大大三星晚呢谢谢跟你连这里
1: 생기는 것도 건강성 체제 뒤다 중앙 농진년체 체결에 공백의 철남지 시시하 끌리시비 랜천달라 샘바가스 히어 나는 랜천디 조시왕당 정리파 다시 도제인

0: dimshu denpe chonggir dugyu ni mimang chonggir dundu ngang kongbe tongpe mikbin kyechin shikhin. Chonggir sargyur chebagyu, chonggir ki dimshu shir tongwa ta, chonggir ki sokze deja lejar gudi tongwa, chonggir ki chulu ta shugyu nuzi juji qishu shir tongku. Nilam tuzu na, Ningxia Yinchuan ki, gikpe debu chonggir ki nubay zubdun la dundu ngang gudi tongwa ta, Jingfeng Qusu nepe, Liu Xiuhi Jilingti, Sawo Sochou ki nubadenpe, Nyamdu nanpe, Parkamsu Yurgu chepe, Chonggir ki Shugun Chilbu ki Gane Taju Nuden Tuba Masi, Jilingki Junga Mengxi Hyang Song Tubibashi. Yinchuan Chonggir, Chonggir Todam Ju, Chongsi Leche Todam Chuki Zhurin, Dongli Junki. Jilingti Gane Dena, Jiling Chungchung Sita, Langkur Joksa Si Yinbata, Tungu to ti wadu shungze nguju chi nga ta dundung simpe cheju ta zogju nyumji zingbu chenpo shikyu. Cheju bebe tu su, cheju nyumji zingbu ti na jing toba yu, chonggir ki shugun taju nyuden tobyo yu cheju ba shi. Rigden chonggir zogjun cheju ni chonggir sergyur chachu ki nang tun kaysin shikhin. Talu ne sung, sanay ka ki rignu chonggir zogjun la yunche me para gudi gyosu dandi nyu chi zogjun la dinhe Buse tope kongbe le gudi donwa ta, buse tope tsuwa junkyu bashi. Xiong'an ki, Xiong'an chonggir zikya dine diwa la chepe, chonggir ki lechi ma la huda junkyu gyu. Jiangsu ta, Shanxi so sikui ki, mitab rignu le dinhe, dikui ki dile sepsu le penlu zhumba di, samlu dong xienbe rignu chonggir mangbu, zhumyang tso ki tsuwa dija ta, tiwe zidu denpa la yusin gyu. Talu da wang apara, rangye ki gikab rinpe chonggir sikyur ki chedun chakuy thoma di chonggir sikyur ki longa zinki chakuy chung apa ngay su kyebza cheyu bashi. Chakuy na, chonggir sikyur ki tuzu rinwumi ta, legin higi lengti sabda che kase suba ta, nixe zuwa ka ju ta, zunne legin ka nishu zoksum dun yu bashi. Dukan ta chonggir ta chongsib zukjun bu buchan xunpa, Qinghai Xiang ki. Mangzui li xi tie kangba yagwa zogjun la gudi donggyu zowu yinba ta, chonggir ta chongde ki digui ningba gyuntu nga gyurgu jepa. Digui chasan zogjun che gyosu donghwa, chonggir ki jibie sepshu buse toro donghwa, chonggir ki chokdu jimzhi ma la tuzang do donghwa, chonggir ki junkan ma la nyamsu cheba che gitonhe budu chowwe parkam duju shi jeju ba shi. Kangpa yakpo zhugzhun la gudi tongwa ne, chonggir ta chongde ki digui ningba gyurgu la yuntu ngang gudi tongwe par ta. Digui chasan si yongyur zhugzhun cheba ne, chumshung ta sugui ningba gyurgu lekdong la gudi tongwe par, sadu ta dedu, zidu, dimshu denpa, xebe, rigden se ki tingzhap zhen ki mimang chonggir zhunba yu, mangso ki digi denpe cowa ngunjur yongxin yu. Xi Jinping ki, Mimang chonggir mimang ki zhugzhun cheba ta, mimang chonggir mimang ki chetu zhugba yin. Chonggir ni, miso jikdu nga cowa kiesa si yinpe, chonggir zhugzhun chigab, ngibar tu, mimang nechwe ta dedu yungwa chegyu ti ke che shu su zhugba ta. Tungkung yakshu nam, mimang la kudun chagui si sung yubar si.
1: Digile gune pibi nesu, lo jie ni, ngazin si du ki kakze tu sam yin si. Lo du tu, chonggui bianchur ki nishu tikdu pa chung ne. Jinyu Denpo Tan, Sabo Tan Likshu Ki Kongpe Namba Gyuntu Tumne, Dobji Nishu Tan Sunshu Ngunpar Cheyu. Mingar, Seneca Ki, Zhongyang Ki Guizhi Rebtan Rinpar Tambur Shikdi, Tepsi Dume Lechuk Ngui La Denne, Kongpe Ki Shidir Satyan Tu Tungwa Tan, Parwe Gyunu Sokcho Chichin Yu. Gao Dunbe Wuhu Chukara, Selab Tan Chukur Ki Chekin Yu. Mo Jia Chumi Tanda Tekara, Kola Shibur Zidru Chichin Yu. Dumzi xiebara, xiege tu chumi nyedon laksam cong tuba ta, Asia xialo ta, uishara Europe ling, Africa ling, Latin mi ling so, giegab ta sikui chukju laksam la kyeb yu. Tuanze xirsong tuba ni, xiebshu dinti chubi para. Moja yi lak tu, Europe nanti gi seyi ta, eri FCC so, giechi kelen bengi yu ba ta, Zhonggui su ju ni kola xiebur lenir chebe para gi, gagze chongke chong yu. Moja chumi jikib jingir Zhanggui bing ki, Zhongnam la dian ni tunze sabi cha yur gui bie chi ba ta, Zhongnam la dian ni lakze rinpo cha yur gui bie chi ba. Ngui la jimzhu nian do ba ta, Minzhu ni xin ba, jinzu ni lian chi, ngui yu gui ju chi bie Zhongnam ki gui gu ngui nian bar chi di. Chui mi ngui yu ki Zhongnam tu cui da ta, pie ju dakshir tang ni chi ba, xipsu lek bar chi ba, gyun tu ngang rinpo chi chi gui si song yu. Xing xin ta chonggir ka ki, zir suyun ko suyun tik chi ta, luk du chi chin tun le jen zui ta, char gui chi xin yu ba ta. Sādār tūnlē tīnī, gyāng rīn chārgui māyīn bārā, mīg dūn kī shīngsā shīmbūr yōr yu. 로듀 도 저장 신청기 고로 통주를 취주 집에 리카기 취미 실통 신에 계급단 서구 갤러니와 개발 시휴 대낭 고로 통주를 시탄 제와 숨 집에 리그된 외비자 수 취미 실통 신에 개용기 실통 집으로 기 주제 주 잠신디 개용기 앙당부 리뷰 杭州 가구 공도 前江 가구 족대 초 당부 초장 신바 샤멍 제기 나리 14배 제답라 된네 길에 치기도 규비 조람 갸시르 동신휴 균튜강 킬레라 니라 픽뷩강 시계기 좀라 낭다라 무비자 수직된 취미되기 제규힘 공주 촉두기 세지타 디낭 더규 도담기 랑착하제기 킬레기 계지 전주 뉴버 토로 동토바 대추 유지 송도 정진이 문의 장례기 시대인 로디도 고전직 치수준의 리기 파르다 뒤송다도는 계적 구사 숨파로다 토사르 락세기 수준의 리기 계적 쪽숨사 숨파로와 가소소로 시규연 기술의 차상기 겨지 내 숨사 고타 듄사 고리 넘버 개휴 랑게기 시규연 기 록두 체진 수준의 리기 파르타 뒤송다도는 겨지 줍시사 개심타 뒤팅 직배 파르세기 겨제니 고사 시리 토휴바 다오 추바 경바라 파르세 겨지 주영사 팀신휴
2: 나모 최진기 양덕디네종 그래 피규르긴 도적인데 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루야루디네 공부에게 틀림게 생유리 냠자리 제시
0: 디글레 쿠네 비웨네 추 예전 지지 부장 알레게치의 신인인 예전 타 아만키 인지 주무티 타메 튜림레 림네 죽지적 뷰지 주바시 예전 지지 뷰진 서파 바자 아이히 니테르 호르무즈 초가키 중규르 토담티 이렌키 주지세규마세 아만탄 주미치바탄 티신 서구이기급탄 게제슈리키 멍시토 구디동규인시탄 바자아이히 데신베 초주니슈즈피이나 인지타 부거리야 요린제 초카키 이렌타이 지워체바마세 어리 이렌라밍네비회 막툰차주나 슈미시치주유시세바시 지겹레쿤제 서구바르 체니니신도충바라신나 이스라엘의 분리 망부시키 이스라엘의 종리 네다니야후탄 계송부장 카츠츠위배 민망치회 어리 종통 티럼프희 제재년주를 규티 어리 이랜러 동디 동삼시작과 신의 신도총휴 이스라엘 마키 민가르 토린진배 토순나바 균형치신 유제주휴 어리 년주리콘키 다워둔배 채숨주님 어리 마키 이랜게 루규 게시모링첸라 카도제 규치신 막두직체 메바마세 멤버투베 주미두규실라 바디 하잔친부시 윤해 미숨게람도당 규지 수제체바시 어리 마키 중앙 먹지부의 진서배 카도제 규치배나 미세르게람도당 외내주비외태 따제지무인시주바시
1: 디글레군의 베베네츠 도놈 칠통 계급 직속이 세니니 세자베니 도놈 칠통 계급 직속 통뇌시에베 도놈 퉁규조의 계급 듄기 다오고바라 마주놈기 니리 전용 퉁보로 솜치 좁게 다 계동 망토 당규마세 첨라디니 용어라 송규 제주 인시 결세시바시 다딘기 퉁보르티니 조 도놈 퉁규 계급기 달루 다오 시베니 퉁보로 망토 당치 다오 추 뒤마라 다리 퉁보로 망토 당시시
0: 디글레군의 비외네 수 팔레스타인 가사 주지 멍송 디카기 진서베 체니닌 이스라엘마기 미미 넘추 닌데레 가사 주지 사자 망부시르 제구세페 뉴타르향 미좁게 길람도 당 규바타 디나 페미니 타 치베 시츠 유지 주규 이스라엘마기 튠티티 세자 강양 비미바시
1: 디글레군의 비외네 수 로코르의 사자 망부시르 체니닌 서서도 십주 연기 주세 토웨 넘시 데모타 칭선 난싱진기 량산 총기르기 니미트세 닝아 뒤마라 서서도 십주례 개유바타 제니닌 서서도 십주 신이 창아 신니 로코르의 최세 토슈기 신도 되유
0: 싱글힌게 콘세스 준주르니르 슈켄덴 즈완겔라타 바산함히 레젠게 군난케 다오츠르라시
3: 미미 다지키 난츠 랑바라 추기지
4: 미미 부지키 난츠 르부 추기지
3: 추추디지키 원츠 추즈 렘바르치
4: 작도 부베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저 최초
4: 냠조 르메 저완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키 민남 용어치
4: 미리카키 경지 야게다 推梦古兵的中华民日体索赞

0: kirang ki thukur nang yu ni
1: ngan chu thiring ki ling chi yi
0: thiring ki ling chi
1: thiring ki ling chi
2: ningne zibe sendro lengge gungkam sa Tengene sengu tsube le zendi, zhongyang lung zhenyan zhe jikib le kong, pyo ge lung chenki, tiringi lingxi xibe le zendi zhe. Kiba le zendzo gyong shuge, shenji wun du yin la. Tadengi le zeng ngu yusu gomu zu kong la yina, ngu la namba lengge la ya, mi jiki geja tongbu chi leo jen lengge la ya, ge ngu chu yoro, jo ya yin la. Lengge ki, korangi songge di tunyong doge la jik sen na shu a. Tengyegi kengwa chiyo sumayla. Takdari, kongrani nilam chawe todu ya tona chimbo topse michi chadeo re. Kongrani payu Sichuan neijang neche. Ta tanda ina shigazi chonggi benam zungla ya ni chonggyebje shudwa la. Taji kurang chonggyebje bege shubbe tuzu di rinpuji jodyu zamba ina kurangi ta lungbatage ge yaguja nangje ta tanda chujuk gyochi. gyab tuku tuka la. Shui zang, daga korang jawe tanda chawa da dungzu dabdi busung du yi na chato ne da pyoge erwa susu payu jongchi ne che. I ne le lega da dindi ki jimbe pyonchong la ya shuye ki tuju di rinpo che che ta chi su yinbi yi na. Ani pyonchong di payu nipo zhubu cha. Ge di le pyoge di zang maa jikyab. Ta dindi ki jik mi mangpo chi tuen yung gu du. Ta dindi nga rangi cheba yi na tanda tuju di la ya zhonghua miri jik dun sobe doshi tenpo zhubwe tuju di la ya. Ani miri penzui paa zo da jik zhonghonda bere nyamzhi jie yongya la yinbi yi na nipo khe chenpo chi tuen gu du san gu du. Shui zang ta dindi le zhen nang lo la yi na ta te chue gara wa pe zun zhubu chi. Kurang wu ma nyi, kurang ki chen la yi ne le pyoge ki chen chi da nang duwa la. Dawa chung da as shi wii la. Shui zang yumitsu da jik pata nipo shibu cha je. Yumitsu yinba yi ne le kurang la dawa chung da dawa chung da shi wu duwa la. Ani ta ding ki le zhen di nang lo la yi na pyonchung nyi di tsabura khan ki kurang la ya jiri shui be nang duin chi du. Di yinba yi ne shi di juu je. Ani kurang tenge la ya jik mo du du di chi shui yin la. Talo lo nishu zaku la ya lebe wuma nyi ki payu yin na Sichuan na yinba da. Tanda yinba yin na pyonjo shigazi chonggi benam zongdo chonggyab je chowa je. Wuma nyi benam zongdo chowa je je lo guzam chogu yinba da. Lo te da gajin la yin na kongi shibshu namgyu yabu yu zang mangzo da hajanggi ani chambu cha xa. Kongrangi sanda lubangi shumu shubha sumu la ani ngima. Bēnam zōngdō xiazōng gyabjē dīgī duwa la. Ani nye dōng jubdīng lōr yīna pāyū dō lōgī chūngwē. Ani kōng nīpū bēnam zōngdō chū yōng jē. Mūtū tā shūm lā kī chōng dī. Ani shū zīng jē rwa. Ani tānda bā dō shū bā dīng dī rī xia. Wūmā nī lā chūng bā yīna. Tōng mā rā māng zō kī gētā chū yu gāwa dā. Gāb rī kōdā chū kī pā shuā xie gē kī gyū rū kī wē gāb yī nē lē māng bā chī tuyān xia. Tā lō kā xie rīng lā yīn bā yīna kōng kī lē shū sō su yā. Mangzuwa da pata nipu jarje pyoge yi yabuji jangbe ta tanda yinba yinna Kurangi pyoge zangzangji shue tuba da Yumi changme yinne le gabuchi yagi da benangi pomajigla ya gyurisha Pyoge zhongwe tela yinba yinna uma nyingi Pyoge yabuji majangba yinna Susu gyundengi jiji la ya shukin chenpo tipki dus Tangdo yinna nga nindara ngi jingne gyabar jangbe Dawa sunzamji songwe jela yinna nangda meba xie zhongs Tadine nyendamgi tse zonggengi aja niki kamne Tugyun tsuwe chuegi gyunjuugi gejit zonggu tsubuda Tugyun kandu jiduugi pyoge gejje chungmida tsonggegi yubuda Juu mishibe mingzi dindyo cheba yina Kona zola ya gejitiwa so cheje pyoge jangba yisi sona xa Taji geri ji zhongwari ya ngune dabdibu mingduus Nima jigma jangba yine le lamsen jie zhoguduus Cheza yangyang gyachonda yunjiu chiya di kechimu zhe xia suma xia. Da di dara lo sun zam suma da nye pyo ge di ne le ji cha ne nang da meba cha du si kurang ki ge mu goyo xin sa goyo ba ya suma xia. Ta xu zang kurang ki jang ya di yinba yin na pyo ge zhe zhu ba la. Ta u man ni ki su gui ting ne ngan zu yu zhong ya chi kari yu re xu bi yin na. Mi ka xia ki su su gya ge zhu ni chu yin ne le te yunjiu ma du bu che je ya hu ma xie ya din zhe gi ne zu yu re. Xu zang kurang li ya pe de nang zhe zhu ba la. Gyagaya jang nye yueba yinne le, jikpa nindari shi gyungyung cheche jang yaa da, nye gogi mila yaa yaa go chi yaa da, 딘데 체제 아니 장매 있는 다 권한을 차시하는데 로숨 주도 좀 봐야 아니 벽에 지천에 낭답이 같이 신기 또 수나샤 다데니 코랑기 수비 토네로 말 게리 셴바 정도 유바 출라야 아직 빼져붙이 된샤 섬기도 아 우만 얘기 딘데 수나샤 코나다 품이 와라 니니다 잡아리야 펜주 첨부 유스 마랑기 벽에 여보자 토바티 있는 중미 로그램다 카체도 자원에 요마데스 다 되균도 있나 나도 김도 주고 가서 유메다 아 절로 가서 유메 내가 가르치기 유메소 진주문도 쉬주야 하장기 가부 유스 딘데 제바 있나 나랑 그 벽에게 주제 있는데 니지래 마대바 야도 두고 또 쏘나샤 다 고난기 나라 윤도 시에 동주 잡마 세이나 표시에 닌주리 있네래 하장기 가부 유스 다데데 네라도 가바네 표시에 중기 유스 아 표시에 중교 되이나 규균기 벽에 종을 내자 가래 가부 두스 시에직 네 탱마 망부 녀바 있는 시내 하고 잡다 인다 탱마 망부 장바 있는 시내 로장 시기 두스 소나샤 다 간다 내가 가르치게 한 균균도 깨종 시주 되이나 개진부터 시작 소나샤 고랑기 다 단당에 있는 비징 세기진을 시부터 땅을 뚫을 양양 부유시부소 표시에디다 민용을 치다 동시기 유효스 소나샤 아 니만 지 고랑이 뭐 있나 치러 시작해와 조두이 잠바 종미 망부지기 공기 중인기 태동네 표시에 님부 동기 유부 시베 지는 있나 망조 수유는 시에지 동기 유저와 되시아 아 고랑기 내래 당도 얻어지 아 나랑어 잡부 주스 때 내래 정이 시에라야 가부 유베 표시에지 땅원 예수나샤 시에 땅 차외 지는 임비 있는 미창매 태본 전제 응학주 제중과 그수 인내래 침문나 유수나샤 급디디 가조도 제 무튜제 표시에 야부 중요하게 아 제와다 심슈딘지 립수수나샤 야구랑게 니마직 총가 나라야 수수령이 지구 인베 시아 렘바라야 도야기 뒤주 메베 경기 있나 군담도 아자직다 아주지 대유가 통두잖아 아니 군이라 사실 렘로 세바다가 군이기 남세 로바체제 링가 친소스 그 대제수 있는 콩이비 사실 총강도 키용도 있는 공기 동적가 뭐 최대제 유보다 동제 통해 쇼라 이모 있는 진주문도 시에네 대부 이스 타마세 균도네 아니 종미 편주인 봐라 바로 서로 지기 유배 다 콘주 제와 딩음네 스무차 유스마샤 사구베 빠남 정도 초 근대도 스케치트도 있는 우마니기 종미미응하네 야부도 사제디 미창마 심버상라 심즈크부도베 말하라 있는 초속속기 소나디데 지티기도 스마샤 다야 미가레 나랑라 칼레 크기 민두가 스케치티기도 칼레 유바 아잔자시 도궁군러야 냥바이는 기부지라요레 세와데 덴바마르다스 코나기 담비에 자제 속는기도 타고나라 촌바이나 로직 샹마숨게 촉주쟁하네 퍼유르 마우에 급수 니만 이슈다 뇽에 급수이나 니만 주정래 되고미여바다 주주 망치와 임베이나 배남종도 되기유스 타다제이나 우만이 나스네 배남종도 임베이나 소소른 이기 퍼유니버리야 지기유스 소나자 하지 벽에 측지기 니바르 동기 바다 진열이야 땅왔다 윤종지기이나 야비 미리니 와라 제와서도 당연시 롱규징레 임베이나 강조사도리아 시작에 우만이 벽에 지성도 체제 신유 정유도 지와다 공기 벽에 장추부지 균지에 야비 미리니 지와다 심지어 주기요시 공기 초방률에 임베이나 미리가기 망조 신주 주고따라 공부직도 지와다 로심직도 튠지에 지도된배 조사르바도 심바디이나 세브리아 통토바디니시 타고나 머신에 딘데스 제제 토웨딩을 타르토르 튀 미망부지게 도나나 딘데스 지도이나 이자직 토웨딩을야 띠부딘데 베게도 알아 딘데기 띠부딩을야 용제니 미창매 아직 대외야 도나 침부 톱제 그런 게 띠부딩을야 아니 표시해다야다 샵주 처비하다 접두시에 못 딘데치야다 벽에게 남네 까지 승모와 쳐다 베리나야 딘데지 시도인 부 있나 미 대외 망우에 지 야비 미리 바르기 제와 서부유가 통야다 미 패배 수부유 토네 로와 수수를 니기 심난 로라야 대주일라 깔에 카부 인베 레가 강식 균중 체배 증기 있나 타르 텔라 개가 토베다 남바디 세부리야 통도가 딘데치 중수 심로 인베 있나 코랑기 띠꾸이 딘라야 땅나우에 송시에 동부지 일류기 인라 만화주일 핸드직 세나도

0: 지비에 섭슈 뷰세 토로 동화 총제르키 촉두 짐주 말라 투장도 동화 총제르키 중카 말라 냠수 치바제 기톤테 뷰디 초베 발캄 뒤주시 제주바시 캉바 약보 조준의 꾸디 동화네 총제르타 총데키 디귀닝바 듀르귤레 듄튜앙 꾸디 동회 발타 디귀 차산시 용유르 조준 치바네 총숑타 수귀닝바 듀르귤레 동라 꾸디 동회 발 사드타 데드 지두 딤슈 덴파 시베 리덴세키 팅접젠키 미망 총결을 준비규 망소키 디기덴페 초와 문규를 용신규 시지민키 미망 총결을 미망기 조준세바타 미망 총결을 미망기 체도 조바힌 총결니 미소 직규가 초와 계속시 인페 총결을 조준치급 네바르투 미망 내주타 대두 용화 체규티 개체슈 조조바타 튠콩 약슈남 미망라 코든 자구 시송 유바시
1: 디글레 군에 비비네스 로지니 응진시디 위기 각제 되성 민시 로디토 중국 변조르기 뉴슈 틱도바 중네 진우 덴보타 사바타 릭쇼기 공배 나바 균티 도브니 도브지 니슈타 순슈 응바르체히 민가 선네카기 중앙기 규제 접단 신바라 탐보르 식디 텁스 뒤메 리중외라 된니 공배기 시디르 사텐도 동화타 파르베 군이 속조 지신규 가오딘베 우후 추카라 슬럽탄 추고르기 제켄규 모자 주미 단다 대가라 콜라시부르 시주 지신유 돔지 제바라 시게 도 주미 예동 학점 총토바타 아시아 샬로타 위샤라 유럽링 어브리그링 라딘미링소 계급단 서퀴 주주 학점 라케브유 튠세 실송토바니 셰브슈 딘티 주베바라 모자 일락토 유럽 난티 기세이타 어리 FCC소 예지 켈렌 뻥이 유바타 중국 수준의 콜라시부르 레니르 제베바르기 각세 총계 중유 모자 주미 직접진이의 장괴빈기 종남라 대니 튠세 사비 체규로 꾸비치바타 종남라 대니 락제 진부 체규로 꾸비치바 므엘라 짐주니도 바타 민주 내신바 진존내린치 므유 꾸주 제베 종남기 꾸고 므유니바르 제디 주미 므유기 종남 도쇠다타 비주 딱시르 당니 제바 십수 레바르 제바 균튜강 진부르 제 꾸시 송규 싱싱탄 총기르 카기 지르스윤 코스윤 직제타 록두 체진 튜레 젠즈타 차르구 지신 유바타 사다르 튜레 디니 경린 차르구 마인바라 미그듄키 싱스 심부르 요르규 로듀도 저장 싱싱키 고르 통주르 티주 지비 리카기 트미 실통신니 계급단 서구 갤라니와 케버시유 대낭 고르 통주르 시탄 제와 숨지비 리그뎅웨비타 스 트미 실통신니 개용기 실통지부르기 주제 조점신디 개용기 앙당불리유 杭州高规空都前江高规族队处党部处长宣布下盟建议俺列席策别切的不拉点点给列七个都具备着了假期的东西军队俺给列了聂了平平衡七个给冲着能打了我们比扎水这点准备的一切决心空嘴秋队给这些他提囊德国托党给浪车卡界给给列给给这点准备托了东托把的区域集送度成绩呢我们常列给西点引 로디토 고준직치 수준의 레지 개발단 뒤총다도는 계속 고사 순파로다. 토사르 락세기 수준의 레지 계속 쪽숨사 순파로와 가소소로 시균연 기술의 차상기 계속 내 숨사 고타 뒤사 고려 넘버 계유. 랑계기 시균연기 로디 체진 수준의 레지 개발단 뒤총다도는 계속 집시사 계심하다. 뒤팀 직배 파르세기 계속 내 고사 시리 도유바. 다오 초보 경발 파르세 계속 중앙사 팀신유.
2: 나무 최진기 양당인디 내조 뒤에 피규르긴 도장인디 내조 단달 행견의 센시버디니 두야룽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유리 냠자리 제시
0: 디글레쿠네 비원의 추 이른지리부장 알르게치히 세니닌 이른타 아만키 인지주무디 타메 두림레 림네 죽지접 유지 주바시 이른지리부진서파 바자아이히 닌테르 호르무지 초가키 중규르 토담티 이렌키 주지 세규마세 아만탄 주미치바탄 티신 서구이기급탄 게제슈르키 멍시토 구디동주 인시탄 바자아이히 데신베 초주니 슈접시이나 인지타 부거리야 요린지 초가키 이렌타 주와치바마세 어리 이렌의 민내비회 막툰 자주나 슈미시치 주유시세바시 지겹레 콘제 사쿠바르 체니닌 신도 총파라싱나 이스레기 분리 망부시키 伊斯兰教总理内塔尼亚胡谈，国防部长卡兹崔佩民望协会，俄里总统特朗普也接着研究了具体，俄里依然了当地东三峡关西南行动程序。伊斯兰马克明阿了托林人别同孙那把军雄七星越界就去。俄里研究雷空气到我准备才送去您，俄里马克依然有陆军给什么凌晨了卡到就归起身，马顿之前没办法塞，面部头皮充满丢归去了，把的黑脏全部是云海，没送给两头当越界所在区不是。俄里马克中央某些部分政策片。看到这个前辈呢，没事的，给他们当兵，你准备外贴，大家亲密一些就不是。
1: 第二个呢，别别去，都农民群众结合这个组织，三年年三扎半年，都农民群众结合这个组织，同类级别，都农民团结作为结合团体，到过不了。马俊农民你的青年团部了，送去交接团，接到馒头当干嘛事？冲着电力用户了，送去解决一些建设是不是？他听给团部的呢？做东农团购结合期，他来到我西部呢，团部忙都当村，到我出对门了，大队团部忙都当我行事。
0: 这个雷公呢，别为难说，巴勒斯坦加沙地区蒙松迪卡的政策变在年年，伊斯兰马克明明能出，年底了加沙地区实在忙不消了，就过节拍，用他的香，没着急给两头当去不谈，天哪，平民你谈岂不西村越级就越？伊斯兰马克团体贴三扎抗议变没不实。
1: 第二个呢，别问那句，洛库尔也啥子忙不行了。三年年，摄氏度十九点几，吹在土外冷些点不谈。青山南行进去，梁山重叠的给你们吹在，你俺对嘛了？摄氏度十九来个月不谈。三年年，摄氏度十九十二差俺三年，洛库尔也吹在脱雪给深度多月。
0: 三个邻居，公司三九六年就修开，等子往家来谈，把上他们行，来真个困难看到我车里拉些。
3: 妹妹大姐去，俺就老爸了出几集。
4: 妹妹不姐去，俺就老婆了出几集。
3: 出出的几去，俺就出出两百起。
4: 差多有别之主意，母鸡形式两百的起。
3: 妹姐去这样是江浙切错。
4: 扬州人民这晚的恩济点点，扬春喜气。
3: 四处康喜气，雨体闽南用我起。
4: 每日看看经济也简单，推动国别内中华每日的所在颜色党，都需要颜色，热望颜色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생글링게 공캄사 샴르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 레젠 슈구히 땡디 레젠키 낭튜엔 조니 미탑 징뉴 냠레키 타고르키 레왕 직튜엔 뒤줍 뒤교 롱디 치투베 고스타 중크 슝창 록튜엔키 콜레시피 미탑 징뉴 쥐교 말라 쥐교 카초 세튜엔 체베 고 규지 람지 냠준 제니 점린르 튜엔디 타 냠레 니편 제키 청뉴 내유베 고 중국타 레딩 미링와스키 미터브징뉴 냠레 모투 딩섭타 디엔티 초수 규진 유베고 슬로와키 벤조르 냥제 첸봉원신 유베고 소힌 샴르 텐디 리징키 낭튠 십트남 센조나 지고사피에 첸제 서지타 튜엘레 부규르키 디웨 구슈 인피에 미스징뉴 AI니 나스니에 망초 규메 김토 리뷰 중크 미스징뉴키 추억도 돕쇼 점링키 듄체토 댐볼립티 고예냠레키 남베토니 락제게 섬레게디 콜레시포 페퍼준싱큐 녜차 중크 상하이쇼 징뉴족테 중그르냠토 되지퍼 제튠소르체피 녜동니슈저초류 점링 미스징뉴속진타 미스징뉴키 콜레시포 최근기 짐투송도소유시 Sokjinshin, Gekhe Mishuza Guhi Tumhi, Shanghai Shu, Lamse Durinki, Tunin Denbi, Zemlin Misu Rinnu Nyamle Zenzu Zugyu Gorki, Chuyi Le, Mingda Gui Yubshi. Zhongkui Gekhe Ki Zhuji Xi Jinping, Sokjinki, Guchu Zegur Pipatangchi, Jyotun Zowu, Songzhe Gyanawshi. Gekhe Mangbu Zodata, Sishunki Guzuta. Tishin, Gekhev ta Geji Zenzu Gyalha Zamne Pipi, Xiongcho ki Tumi ta Tuenlop Sipsum Leri ki Gwanchun Tsongdur Shukti. Kolejipu, Misu Rinnu Gijub ta Gwimpian ki Choksu Pige Jukyur, Gwidi Jidar Donggyu te Tumu to Chudur Jepar, Chumje Kechin Rib ta Rinbu Top Yub ta. Misu Rinnu ki Kolejipu Jogyong Kacho Kase Su Yubshi. Tadinki Tsokchin, Dela Ngang Tsokhti, Geji Jitsu, Pianchun Yichi Sertu Dongwata, Tumunki Nguyenzin Jitun Kungpu Jihwa, Nyamle Ding Sertu Dongwajie Le, Le Di Jun Yupi, Gekhev Kaki, Misu Rinnu Gyunche Tang, Dianja, Kurim Dianbaje Ki Gwane, Pege Jukyur, Tumunto Guiti Dongkyur, Pianto Yupshi, Geji Nantun Dajipa, Gungzhongki, Nyewe Lo Xiexin, Misu Rinnu Ge Samle Ge Di Nyamle Sardui Chikyu Ti Zhongku Ta Takor Ge Kepwar Zachor Sibi Ta Nipi Niki Lewang Jiktun Jiki Guishu Sargang Jiktu Guru Yubamasi Lakze Guinpian Ta Mangzu Nyamchu Misu Rinne Biri Jiki Rintang Mangbu Denpi Zhongku Ta Takor Ge Kepwar Ki Jawa Ti Sakam Ki Kim Zinni Lotu Nyamne Ge Choksu Dingsa Bi Ti 泰国企业两万集团所不准确母体女不进行学习送于不是舍不得军国太空阶梯团列批给了若然结合泰国企业给客忙不行所来见他城市间途独为团层所内心中国民俗人女来接他团列规矩给立场顶替泰国给客企团列批给他满年作情偏债盘环若然进行学 공중키 파키스탄니 점린딘 초타 제퉁기치켄 계급 침부주 제시긴라 신뢰기 랑계급기 개낭 퉁기 진단 동버키 가진이슈적숨탕 청중 응아숭신 개용기 니즈뉴쇼 주제시켄 돌린제 유프시 퇴중수

콜리아 링게 츠위니람 토비웨 송체티니 셴저실함라네 다나후에 제베 기총시베 송체티시 티네 모티티 나부츠위니람 토비웨 기 송체티니 나장 초모 치로시베 송체티히 송체티치 류이란탕 루지분키 잠부탕 赵小菊已当赞本 루셰당난키 셴부츠레 갸슬라시토

세 탄주기 제리지 임바타 디구기 제용 레드윈 야부 쪽규티 케침부시 디구 제용 말란 쪽준 치바르 군디다니 퉁구 탄 시업슈타 토담지 응알레마와 디구둔 지역거바타 네기 진탄 10주 전기 시업슈 응알레 라바른 된주 치구이싱 시중기 제용 티 지초기 뉴므지타 총미 장교타 구리 상부용와 치구 총습기 지초 대용레 슝뉴 김니 기톱 기신 시든 록딘기 江山相中组军旗归凤桥娘牛军用亚布坦塔的比亚布坦年屯军冲子七十米团巴坦屯军冲的七十米团巴给我狂龙米须我借其坑都旗归吉吉普及习近平给电巴拉基础绝用你千里给念行银了屯当内战的起居进不着不起枪的民这巴坦托当略战的不乐出那样民这巴西 天冷一百多，电力松用它，开往松用拍它，基督它直冷拍的给这娃他就养它去吧它，或者人心他打归拢扛力前面，几次就用了基督给变白了，停价直点样用就拢给人去管。

ཁྱི ཐུང ཁང ཡུ མ ཅི གུ ནོར ཆ བ ཐ མང ཡུ ཁང ཡུ མ ག ཆ བ སིང བ ནམ གང ད ཆ བ ཅི ཆེ གུ བ ཐ རིང ཡུ ཆུ དང ལ ང བེ ཇུང ཁམ ཐུན ཅེ གི རིན ཐ ཐི སེ རིང ཡུ རེ གུ གུ ཇང དོ གི ཕེ གེ དོང ཐ ད ཚོ བ གེ དང ཆེ གུ རུ གུན དེ དོང གུ ཇང དོ ནི ཚེ སོ གི ཚན ད ཡིན ལ རིང ཇུང ཁམ གི རང ཐ ཤི ཇང དོ ཕེ གེ ཆེ བ ཁོ ཡེ གུ ནི ཤེ ན མི ཐ རིང ཇུང ཁམ ཆེམ དུ ཉམ ནེ ཡོང བེ ནེ ཐུ ཐ ཅུ ཆེ བ དེ ལ ཁོ གུ 지급수지시진핑이된바라 퉁군준중타 누군 준중진타 쿠류 송겹진기 튼례타 튼기 짱마진기 튼례 누군 짱마진기 튼례제 소중치바 튼기 말아타 초에 말아 제고른 지투 용어 군디동화 지시 중감 송겹기 머티다 쿠류 뷰기 터디 튼군 피주기 리티 지비 겨티 숨 교부른 딥구 겨티 숨리 기어와타 응어미 따라 장년 파르네 동단 주바 파미기 슈세 사신 푸지 게세 초보지기 차원이 레친 데네 주미니바타 데네 주미초바시시 장도기 소와 계단 요부차바티니 지초 용수 중칸 변윤긴 도시 덴보르 깨바타 망용긴 준중기 도시타 쿠리우 송겹긴 도시 중칸긴 도시 제철동화 중칸 군주타 쿰시 소용치바 남원부터 서신정부터 추탕자 미슴는 잡아치바 지시 망용긴장도 차주비워타 더비츠유타 장도 티뉴기 초아게단 타르베동화 예주추수타 외면긴 제주릉어 구치바지기 토니 대당기 초의 주남차바지구 초아게단 티긴 장도 사지규디 튼기치단 장도는 규와르 군디동화타 지도 대비 중국 주주 체규티 미망용기 장도기 차주를 규르괴 장도기 김신족준 체번이 기급하게 미망기 튜무기 폭등시 미지기 총비로 유래 대체 소례진기 피림티 빼매기 외부 균으로 준유며 긴첩 체도 매빈 중감기 뇌부 양수유 정중로 듄케타 중감 송겹 체빈 장도기 피기기 마오 람드 체유 중감 고류 송겹타 넘신 균도라 카덴 제위 태도 점리 기급하니 뿜뿜 염심나 튜무토원 배진 체구들이 계급 강인으로 테러 취도 미치비에 난 장두 정주 용터면 란제니 퀄리시빈 중간 배윤 조준기 케지 티슈 켄타 체진적에 니티 체겐 제차유바타 정중 초진타 장도 피계긴 중간 말라 교부 준규타 지도 덴벤 점리 님주 체균 되면 징기에 테러 퀄리시비 쿠리오 제종기 고르스 무슈바타 넘신 균도라 카데 조비 계지 냠레르 니티 체디 Rangyegi Kualishibu Kuryu Jyokyong Malanangi Tamuata Shukin Chero Donggui. Zemli Gigabkaada Nyamto, Seikongli Kimshi Songyab Yabuta, Junggang Beiyungi Mengshi Nyamdita, Jangdo Pekegi Lengbu Nyamju Chidi, Purab Chayula, Pyunsum Chokbi Ngwebyo Yunur Longsu Jyugyuyula, Terimazi Namgi Garchola Deyuyubata, Rilung Ngwembo Tongyuyubha, Medogi Chishim Nomyuyubha Jichigui. 日就能行此物再见了马拉仓瓦的绝用且就叠不进去日就能行此物再见你厕所集团错不起时米住行坦行住秋秋住日

이내 지가 토위 시리게이나 시약함토 동토그레스나 탈수치외 시약함토 다야디니 지가 탕 텐주 제종의제 니냠지지 류비나리야 키루기이나 두주중 시원여시 계시 릭지 코너 돌린 체비

레드고 나바당 디초 정기 되는 것 사탕은 저 기시비 레선 동점도니 조급슝어 레선디 좀적 바당 현중 바측단 도르제 등 좀정간 크로와 다르뜩음 소예는 디날한지니 멈터당아 좀 전남지 레선 그전 들라산 군능어

0: 人在上这边住过那边，对呢，俺们住金丹跟崔处呢，住过盘村的呢，住过营那个年年盘村，大众说住盘村那说话个娘们等等种些的青铜啊呢，崔处个金丹个杂志村等等啊，营那们真的学比小区这个那个，小区了人一年，家庭跟跟城门中么了，也那样小区里青铜跟盘村话的青铜级松树不等啊，对这个跟松他了多弄些的，应该种些比。
1: 인간대의 락터마시나 대당 덤비 인간천 크고가 옛날에 인간대의 르그는 참이진 간 트식만 오고 인간 측 임질시 개베 니 파르드 논틀 코로아티 혼주 차르친 도시에 받은 자첨 차지른 증기 빨리 낭미를 자인 덕동 마롱라 인간 측 난적 방음실 마롱가

대신 시초나 우중 삼도 종치르 군수 어종 장비 생가 생족바 파위 침성식가 우무 간히데 임바당 춘나 신숭아 제요 콩기 삼희와니송 랑니 나님 초리 종합식 시기 바히지요 데터 파마니 싱리라 제디 콩기 하타다 숑포 땅 숑므 하타톡 시바마사 다똥 실림바 땅 샤고아

Tering lezen al hingye zu nawe chi du mimbara chibani pyo ki sugyun ruyan ki tsena nambara tawe medo di nyamu nangma tang chuja tuwe doshe ka jik chi du pyo yuyin. Diyan, mangdu ne tuwe nyayang di jungun goro lingba yina nangma shibe tanya dila ya jik tangzang nangsim ki zidung tsunbe tuwe dang yana dalay lama kundi ngawe tu su yina ka ji lushe tang pyo ki manglu nyi pinzun jebali chungwe shesu yang yu. 강다리안 질루책동 국교 숨준의 10주기 도립 예매소 있는 제 화세 파고르 당 기에제 소지 총남도 있는 제 빈준 주슈 집에 총바탕 락시 솔레반 남기 랑기 초에 전낭레 도베 규제기 닝주 초도교로 시기라 튜티니 승제 있는 제 편종계 초도 가도

다지 낭매 루양의 차촌비는 대기 법의 장부신도 결국 대라 집어당 당기인 대조 지나 하장 십진 차와시 루링겐 다 르미종게 니게 닐린 니르기 르르 대부 트네지 미지 름부팅기 지동기 섭세당 다가니 신지 초보 와르기 저든 더동이는지 주타 자당도 비 정중 감기 제바 이기 동심다 현재서 녀아기 남네 손님 댐베군에 총발하다.

공도 있는지 행계기 나외 지도 민바라 시원이 비기 수규 로양기 재난 나바라타웨 미도디 예문 남마탕 투제 뒤에 뒤에 카지 시도 구직 수비 신중 양인 시비 등유 감수 숨지 유비 룽딩기 루시 치릭리 센터리

제고 비위급라 네바르투 촉첸 톱괴바마세 남장기 지도 토담 락다르 제괴바타 십첸 냄부 괴바타 지부르 최진 냄부 제괴 자튼 토르 지소 증조 제리 제도르 생드 남장 직례 주미 조바타 지리 롱아리 나로리아 팅지 비괴바 카세소요시 더 샴기 덴비디 멘타 멘주 투미탄 제와 도스투 멘타 멘주 투미 토담 지더디 다오 게베시 직년에 락다르 시교타 멘타 멘주 투미야 수리다 멘제 리버 야면나 제유 칠레기 치센 롭친타 티옌기 롭규 덴괴바마세 제유 멘제 네토 멘주라 쥐베 슝루기 시자 콩도 쥐버치고 멘타 멘주 투미야 멘제 진송기 랭게고아타 파르키 쥐바마양나 넘버 교루베 케펜 쥐버소 각도무 정신기 내주 리구 유미조바타 총례기 공예 쥐베 차주려야 독수 님부치고베 덴베치요시 다 샴기 덴비티 레리디다 따용기 락제 세시단 저도 버시사베 레리디다 따용기 락제 세시디 다오게베 치직년에 송제 락다르 시교다 뉴덴 제유로 춥제 직중이 변화 가변타 바울칸

ala wujo shunge ge karesana wujo chondu nengge ge karesana buto nengge ge pyeonju nema bijun kang ge udi namba tang disi zumji namba singha bijun kang je le ning ta gone to chen na xue yin dunjan karese suna diri sha la zo ngre ngwe ne cha sha bi na ngaran zomba bu jing ngwe ne cha sha bi na sa pen de bu che an di ne nga zo karesana bijun kang di ne karesana nga zo diri sha la xin sa de bu ji 아니는 최장 가려서나 대숨기 가려서나 땅한 등기 광주에 붙는 신 초당 양신기 저와 딘데지 인도산바 아니 년인 타번에 편주미마 비준강 디신 가려서나 간조 대디기 중지바 소남도가 디신 가려신 합비준강 민 타번에 토지에나 주의인 디네 조 최수지 토체나 주의 디니 아니 간조 가려서나 겐드 시리라다 공기 능물된 게인 갤라로 토체나 슈에 김젠디 카레스나 니에기 카레스나 콩로 제티 슈에 기 카레스나 슈틴 틴직 마리 니 마리 팅마 망부 시타리 이네레 콩기 니에 제티디 당리 낭데 무제 제티 슈틴 리르라 순낭 탕 뿜냠 자완네 마나바 응규 징부 저 제티르 카레스나 렌나와 탕 제시 망부 시 세남네발 따로 코드난 총스 아장장 캡티치드 아니 제시 망부지 당 콩첸부지 메비는 안 캡티 카레스나 다가스 티비노 용다 메벨 덴체 갸라기 제시 자지 망부지 말라 카레스나 세나 메베 타네 코도난 총 탄도치 타메기 카레스나 슈다 남베 급수

0: 콩로 야 미츠 루가르기 인게세 시베 쟁예 톰부티 부원니 콩기 팀벨레 치베 숭게 니무타 꿀르레 템베 등득 규제기 정시 코나 잠 민바라 수규링네 장베 대셈 템부텔 테네 중화시그리 딥딘 난도이나 겐라기 규제기 롬부 토 슈르에 무주탄 링네 균쟁기 체드 부위에 체제제 십진 타워 구위에 디니 베게 루가르 규제기 루규 테베레 솜부시도 규르유라 당기 세주기 람든 올이야 릭젤레든베 미말라 샴딕 슈베 소님 데베 낭인 시갸르
1: 자 잠깐 거서 라소

0: 유바 거래. 그치나게 다 드리안기라라 차잖아. 리제팅가라. 아니 메독다 밀람 대부 쪼르체베게 좀직 참주에 푸겐베게 다리 값도 파베게 뭐유 장신게 좀진나 베톤에 미게르 로주티아게 졸바딘데지 나샤오리 디라 디게 치조 베타 인네르 지야 인네르 디 넘바 신답다 로스 지야바지 직디리 니 수바티 땅모에서 조가짱바레 조짱바스 지게 짱베 치외 바렐레 까까 망고지 체지레 까까 창마 케도스데지 드링 나돌레야 땅모에서 맞아 통해야 배치 된지지 좀대어래 디인도 다 내 디 먼저 쳐디 땅 원수 밥에 원신 안 돌아 내 된다 넘바 숨기가 내주는 것도 다 가상 멋이 대강 이내래 땅 나도 들이가서 차진 유보 윤두지 강사칸에 대비 이게 대비 다잡는데 통소 이내 원수 대차당 시발 권이 주파라 실록지야 그가 말좀 이내 다른 나도 아니 가차하지 마 나도 자든지 마 떨어지 쉬비 쉬운디다 저디 대디 지야게 넘버디 나저 로규게 디탑진 지버래 딱 나저 로규 세바니 뭐미진네 쉬샤를 야 순교 지야게 지시 자체 도룹다 리틱 주다 제베게 레가 뇽팅진 까까지 레가 지바 니버디 사창을 야 유리 대부요 딱 저디 괜찮이 되는다 요즘 괜찮은 구요래 개자 지셰바 예셰바 이길라 팝셰바 또 변질했다. 그 메시비 갈래 챙보지를 쓴기도 다 대표비에게 회사샤빠 있는 안도 지게 조합 배당라 한일라 맞이봐. 대조 밥 잡봐. 안고에 또 지만 지시 전부 인배 경쟁게 대 딜이야. 로주 제시게 준다. 최도 바빠지. 요하십니다.
1: 돈나 대사라 루가르기 계세시바 딜레버라 주변이 전부부 스링 연기 라기 중화의 인내기 주식 개진디 Pyoegi rinne la pyoewe leke chenpoche yin la tewee kyan kyan dreshi tsering la ki kuzhichik la sungyob taan tarwee taanwe nama tuyeshe ki gyuzee tere shingbe durin shikyan re. Pedeep di zumdibwa sonam roma la ki sungdun.
2: Pedeep di wane shane ki dresen la ki shene song gingsri yanki la ki yingdure rechene sinjir naanze kale chitong mamu gyanze an tante deep di nanda nganzo pyoegi sugyu rinne gyuzee ki tode rike chenpo pyoewe durin dabu shikto gyuryo re rawa la gyachi lopopo namgi zam chwe di dabu shi la gansu chenpo towe mendo shugun yin
1: Sankar obolenge nga zo yina tep di gyune sugyun ki zeba nyongro yu che tubla tewe gyan Zhonghua Miri ki rinne gyunzin sungyob tang sardu pege dungwe jiwe kanji tenyang sayapur tok tumye yin tep di lopo ni lugyu la chermik dawa shikda maung para remyo cheba shikyan re Sankar lenge Tiringi Ruyang Lungtin Nyantin Chikib Ligung Pyoge Lungtin Ge Lezen Na Guitik Shubhe Kangchung Dulin Ge Lezen Shu Simba Yin. Lengge Ne Tuyge Kompa Tsene Tengdi Kangchung Dulin Ge Lezen Sancho Na Wara Tochichi. Lengge Ne Mutu Di Na Nganzu Tilim Ge Lezen Shanda Yin Na Sancho Na Ro Na Lengge Shukten Chako.
3: Jik Tuen Chokbe Dushi Tienpo Rzu.
4: Gyang Gyu Lengpu Sabara Bebe Gyu.
5: Zenken No. 2, Henge Gukamsang, Xiangle, Jiktun Chokbe, Dushi Denpurzu, Gyangkyun Lengpu Sabar Bebe Gyo Jibbe Chidi Lichen Shukyi, Tiringwan Lanang So Chevim Chongkir, Wongyo Tizongki, Chibungki, Junkam Songyu Densong Chebe Gorse Rona.
6: AI Tumi Nyantru Turab Sabe Mozaar, Henge, Gukamsang, Nani Mithub Rinu Ki Nyantru AI 这么一, Kirani, Nian Yan Jun Shu Bele Tianse Gurga Shu.
5: Chang Song Tokuni, Dongu Nuju Sibe Zubjunki, Tunda Ren Sinki, Tokui Chishi. Losi Jushi Gesi, Zubjumba Mishabni, Mishaki, Mutu Bi Top Chedi, Nyangam Tang Bang Jong Su Yuwa Tang, Tangui Nakse Tu, Gurwe Jung Kamki, Monsar Du Yu. Jiluni Dong Yami Nishu, Zasung Lu Dawa Tubi Chi Chu Ni. Chang Song Tokui Ki, Gagdru Mokhtab Yagwa Gyegu Guilung Gagya Dangwa Shi Lo Song Shi Dizian Ka Tha Chang Sum Sokwe Ki Chang Sum Nintop Gyunzin Tha Tharbe Dangwa Tha Gyurim Denbe Zuyong Taikyong Cheba Tha Chunda Rengxin Ki Mokhtab Chenpo Song Ki Zubjun Lengge Mo Tongchun Nin Hakzam Likdub Cheba Yukji Ki Jangdo Gyunche Mibar Nursin Tha Gyachir Dangwa 미게 청규기 레와치이 모장 송유 준비제 체유 낭소 치풍총기 웅유 태종토 치주 슝람 망보시 바르보르키 치당 최도내유 아신 하수모 우라도 까차니 콰얼 친치메 누규르 유바타 러시주시 깨르 리베 쪽바 위신키 렌킴키 고레나 랑니 경신기 모장 윤종의 다신토 팅아 타골 참치부 임바타 지가 롱소 텅듀 可以 세도도 유와타 个体推特别女姑娘起龙起努巴塔在这顶土在他多里给个米别努路七怎么碎呀下西铁怎么给给不米巴儿哭个月七星成吉儿起起居儿家群七岁塔最终各自七岁给三空西银别问呢我用铁总起阿空苏七三毛七处的处处是短于巴塔行着把七岁西以团给他错而听个起龙起女子朋友语文心起七真七行土俺翠家女子提大了 卡点就被特区边的呀龙促查不是给起姐姐对面给念书风格多几些语他也夹出的比其他的短途没什么没热牌起过七句给特朗崔西切不低起过七句起过三能为了熊蓝所归不他熊蓝所法的呢起归七句他三空一呢他过我他他多见起干年四归给语记录七东古给古就狂了罗三年提七句熊蓝唐不低无尽人提之语 七岁熊蓝期孟西努巴文国恰吉文心塔连若翠加金天年七面托扎丁瓦塔米吉日塞在成面时岁的七面年不是你们擦擦别速不八八讲比不塔广文年兔七龙塔年二零四个月熊蓝下冬突击米日吉马尔冬年永贵米德文心期或尊期熊蓝所谓来了许为记录七冬古别古就古顿罗无尽冷替下冬突语 温切给破萨提拉泽强出不西的球员萨提出国他新做出国擦着我我啊七姑娘嘴脸听了米就这可惜给到我济南西年两个策个月他家出国给年就学咱们来过个米温牛铁总那次扎坦局给局长宣布温度所以蓝康图孙呢提个二我将监督球图七蓝尼正局转蓝西银了铁外家前面中看松于西日这些月 明儿翁牛铁总图七追熊蓝交给军司不谈既蓝他既令阿别送去所及时呢七一段熊竹记给七追蓝着查的七追母七送给出去人儿学生车狗规矩同年我给贴在家境阿样米心不年家着十九牌牌月温度所以第六暗处特动七追熊蓝尼四准前年七十母七处九追七次月 我把七八单呢，花了亲戚些差距蒙特提，我用提起入巧园呢，就这个也不是。今天那不错，想了某天提，新疆去周边南山村里，如果为一万故事故事把提写上呢，新疆去穷苦时天重罪学吧，莫不是没出个路局，把这里闽南米里三月，小白你选人群在当托，铁布出个，我将去出边三道都给我谈，路局谈打错呢。 小白二十了，瑞幸运，日错南，特东二零三没把单拿我他，更新期卡位是怎么他？英语预备送信期拿车顶，拍起个别些单拿了。你们提起日托了车呗？这是用人心三行一句，新看南的学习给提醒汤浪图图我他，新看起七日图如果为差不多定别重组熊蓝托，那我给别抢抢七个，坑日他，送信拿车。 在他出征这里，特别产业农村什么谈，这不得不通过他。日作给国外那位创地体，如果我们用我时期，一没区别，与初级都有。新疆伊犁哈萨人用区，特别是从中年团体，下日参加时，天生是外出是干不他。日久，熊蓝国内人们他年松长给我，熊蓝期也与年松松新期，那才通过，看了。
7: 到了床底穷苦时天，重出九个月，让他经历过这么久吧，出去你还怎么过个月？穷苦时天写不腻，还啥时间去给伊呢？是的，第八天也不谈，不算那啷去，强为尊师他，听俺那位从来如看他，找不给不起个贵贵那个啥子信息。同埋穷苦时天如水军去，新看用些来给明白，给不着不他，不算那啷托，刚他妈儿就看那么严肃假事意。 师兄去，你替我找个体外满位，滚个铁杆儿洗吃不贪。是不对，这去没话，滚个错了，也可是我这去穷苦身体的你，场面滚腿出来七十九月。
5: 也对内部几个困难对不谈。过去新卡南对个月，中国十天数，原本逐步去对内了，被村给哈萨日给开去点不马塞。三年提给推磨没应变，组织自己讲完月。托三年，重村南电器新卡日日新卡所单南巴找我谈。三岁的退宿，托儿后老都去我谈。南卡儿姐妹被退宿，过我弟弟电器，南卡儿搞错这亲亲都错，日出土。 对抗中国，逐步从三十天上呢，组织九七零个月不谈。腾新谈松新说，最先期为新疆九个月，运动期帮力扛不谈，明着我穷苦身体以新疆而为怎样背不谈？天干新疆开始解体中西电话，讲完谈讲完玩，全刚一批中西解约，江泽呢不都团别，曾地呢，咱们几聪明，开的新疆被推脚前呢，新疆期乾隆过米土。 三年提改着，别当这事情。新期苏格斯局特批半年。新康了，龙国吹送出去岁月。新康期托干我听听去，咋讲给予？若不去，康别托个面咋地不谈？再以自我解体十九点头动我谈。去说吧，康别南期吹这样吧。滚去吹送我，要对你为国不计七个月。前去康别托去，十九小娃问过吃去。 他这名南溪康别托沃托，这名建起地形所，罗拉地角前的社区塔，咨询铁卫李北国年点头动个月。大王阿巴，李哥穷苦时天数，叫做人心忙都请不谈，经常场面康别托，我听听都有。最新了了名宿舍谈找我谈，托是呢，托的起土个，暂时全部得不与新康提，还让人穷看他，两只土鳖，创作西部西行推了，我将土有余，而至于自己谈。
7: 内聚落住，忙随人谈解给推磨磨应变，凝固体质，随军创作二军人力给，有的都不如口语。中国陆军人力给创作长江塔，中国随军创作，中国成勇美食给，天天创作是应变，穷苦十天创作塔牌，麻雀新列，出别康巴达巴西军哈怎，年差切别难，落脚哈怎去，陆军点别，新康美女我是月吧，天阳一里龙胸土，年差也不切别。 新切组军形势，创村南土枪枪土，各个其中去，生活特别错误性清奇，越不是。下了某天，村民被中年军看军多给，帮不起别，过了三十年，记得对别村民被强望数，杀退龙部村民数当年，除了狼龙头出行员，村民心情出将平日让军可给刚这种，全给想起，伢的地步接不他，虽然被别自己是闽南土强的，谁都给。
5: 昨日启动漫步丘卡尔爬穷初中骑行员，明儿落基短期给村民部日出计算路边推进时，昨日呢，村民部秘书处预备日日行事，提到了日出美景拓展团，差人国别开去点边，村民部中康集团南区路子开进行事，村民部村南土在短期拓展团，让空人手数给参加会。
7: 罗达尔去，记得初步呢，改编牌，总要村民部堂卡车呢，全集中部堂，不下账部，开完账部，还给账部说，账部出栏做个月呢，初一监督有的对局去，参与出工数，廿日提级别军警七个月，廿个出栏图参加实行案决定，全局七八堂，初二七个站，廿一清白，推磨没应白，总看尊重是对于，第二部在做呢，来拉波尔村我是没应，全改想。
5: 新军创作《崇明花旦》呢，每日呢每日拍出张图，作为给我提出规矩，中看颇有去帮不参与。况且我这七八十呢，听我蹉跎呢，伢送菜忙差被进去。崇文部中看颇有闲度清白，中年用途送我谈，他那去做咱们都周围参数里又不是。中年天空松江谈，再去初段天空军队啊，配给主角，给你中看同样松江接车去。
7: 从文心情去，松江来团热汤人不比我马塞，吃羊呢，错个伢说他，伢子没贵别松江吃的，冷脸大雨。刚这种去，他同出来去，出去出来有贵伢说来着，冷脸大呢，伢啷顿准雨。错过芒草江，错过伢送他哈，中看那水来团那虎大兄呢，从文不中看松江去，是人多少岁有余？劝给想给中看打电话，这是给给。
5: 罗西部出站图接送七八趟，过送烈士呢，空气来给云南城市。当年年初建设路边，推进速空气，人大广小了。 Sakong

0: 남목의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단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롭종츠
3: 등규치 롭종츠 야기 용치 롭종 투츠 롭종 투츠 생기 공감사 단들링게네 생고 추비레젠디니 중앙롱친 인친 지급리공 표가롱진키 롭종 투츠 지비레젠디시 나니팅디레젠 좀디다년준슈케 미마갸조인 티르글즈나 쿠벨링게기니람투 시진핑이 튜럽사비 중국의 개준된비 지소르누기 공비 롭중 지둔시비 낭둔 카지 구지시위비 링게네 진비신 세는것이 샘타 장제기 의주윤각주기 먹터블라 개그링군 중진 충문슝 망초를 따구해봤다 강해진기 망초 의주 토미를 따구해봤시 지겹수지 시진핑이 땜브라 위본이 지소린 루미 KC 위본 서구 튼유진부로 위신 펑바타 남부 튼유진부로 균도 도모토바 망초기 초와 튼유진부로 토르디 응외세 되고 도모토바이나 란제 지소린 루람루기 케바 정신 망원바질라

외부 민부로 세지 침부 용지 청와당아 외부 망초기 초의 추지 토르디 응외세 중심 외부 서구기 남바라 자외 정신기 균도 청와시 당의 초진 접계바 초진 당 중앙기 외교를 내피타 외주 내피 랑린다워타 외교를 다긴 조르고 체제를 당라 외교를 체단 사르디 체디 외교를 사르비기 레가라 남바 사바 샤르토바 체휴 대유 진보로 균차 송 배춘 체바라 딘 안주중구 개준된비 위규로 사르비 긴조 람시 람롱아 규디 민보로 통지로 뉴라삼 위주 중에 초요년 중지지소 준토바르 멍시 댐부 딘유 란예니 점리토 위풍용도 민보로

미타 렁중 캄 시드 냠네 용규 균형 지구에 미타 렁중기 저와니 미지기 지초기 치시자르 교류비 저와지 마크즈린 로긴 뒤스라 미니 렁중의 뒤에 초신 내부시 미지니 렁중 타 꾸리 치비 추도 튕기 지신 초내 치라 피게 용기 유 중화 이시리기 남스 미숨 시지돈 저진 렁중 캄기 춘이 다른 규규 치부타 렘부타 쮸벌 쮸렘부 유바랑 뒤규 지게프지시진핑기 겐캄 코리오니 미리 손에다 피게 용의 심을 임바타 겐캄 코리오긴 균도기 시베기 털구타 피규르르 테가르 슈킨 수구유 나디 중지 군토 티초기 빛을 망부유 나우유 에집타 나우유 바빌린 나우유 갸가라 나우유 중구지에비 시베 다루위 나우유 기급 첸부 시부참아 낙세 도구타 법주 메고 서시 신부지에 댐비 유도 중화지 중감 코리오 냠구도 송화타 라바르토 서신 냥암 젠도 이루어티 나우 에집타 나우 바빌륜 냠구도 당시 란제게 나랍소 서구 라라냐 양아웨 럽지 총뇨 유디 추놈 캠린타 사세르 사도 참아 텐아 잔좀 춘좀기 사제 이메갸 낙제 라니 사구 로바타 시나 츠메도 제버르디 중감 코리오라 토르라 첩신 팁네 벤저르 냠군 중첩 체르침버시 루지기 랍젤레 템바라 피게기 코르미 용수 초르림발레 파르톤 미시바 미르와타 피게 코나삼발레 숭겹 미삼바 미르라 피주 코나치발레 냠수 미지바 치미수 미지기 정중기 춘이 지송수나 타스 정중 사르베타 피주 시비티 괴사르 미르와 치투바타 미지기 정중 캄르 뇌즈당와티 턴주 미지 정이르 뇌즈 포용기유 디닌 도도 메비 춘이 지시 중감 코리오니 땅긴 긴지타 미유런 지위 첩식이 내된 첨부시 제라 망조탄 지위 지속이 내된 첨부시 양지 교르주고의 최춘토 란예기 변조로 피게티 총지 유르도사와 토비유라 중감 코리오기 내된 양보르친 풍소팀니 물세치위 최균 차유가시 코리오 박조나소 차악돈 중위 켈소티 투급시진 망추니 균타 망심기 나즈차유가시 잔예지소긴 겨워존 균도 중화다자 미마망소긴 중감 쿠류티에게 괴군이 겨워티 총리 캐진시차부터 야지 미마망소츠 중감 쿠류기 규비 토르디 용마다 제도 침부치기유 티링이 바르투 중감 변윤주주인체유티 지용 레둔기 코네 체사르샤니 미마망소기 심르 캉삼타 제도 캉지타 심제 캉지지에라 야랭후르다지디 中看边缘组织了官地修建动员但给操建作业吧操成按照当给中看边缘组织起为国的监督系沙巴他三路沙巴特区沙巴界日坦日不定不坦作为人心间他三对人心间普降给人心间界给列队日坦日不必为中看边缘监督系日心没什么的速不坦包括作用起为修建七岁坦冷论端边这才提出 더구 팀다르 집이 최신인 주 코리오기 규비 렉주 집이 뉴르첸 교수지니 원체 충만 용신이부터 중감 코리오 송겹을 군대 동의티 루규 정신타 갸교 정신 진용 정신 제긴 균도 총유버시 갸교 정신타 진용 정신 제긴 균도 총유버타 대단 련도 세버로 시구버니 데비 로토미 진기 파르뉴 토블리 공소 TV 코리오기 내드윈 탁주 집안이 튜유 통유난 드롭토브시 띠에네모이다. 중감 코리오 쥐용 집이 편제 사대랑 중매비 표현이 롭잠 치치 실로 용시에 채워시 중감 배윤기 组织 디터동 뉴슈 뉴제수 내바타 도지 군의 람르 규비 내가기 투급수 내유비 알레마오위 부산 중감 튠젠 듄주 치디 미망기 니르신 체론조 신빈 지둔 딘비 중감 쿠류기 꾀고 꾀비 가우주 튀급수 립신라 중감 쿠류기 내듄 부르튠진 탁주 집인 뉴버타 차긴 좀비 끌쿵기 튀급수야 내유
kisi tanda tamzi ma che se maombar ta ju chi du ga ze ti we chi wa ta jin du ti we chi wa jung je ti we chap chi wa je yong se bu shi ti ling ye bar tu am zi dam ne la mo ti gya gu shi zen cha ti li ge gu yi yun jung kan be yun zu jun chi ba ni zhong hua mi li gi yun dian kong bi le tu bi za wei qu xin shi ji ge shu ji xi jin ping gi dian ba ra Renyi gi mingzhi xin junggam kuryu songgyab chi guba ta, renyi gi ceso xin junggam kuryu songgyab chi gui. Junggam kuryu la cebji nguyeba meba ta, kome chorme du ju ya xor na qir nye gao xi xi. Ngebar tu junju mikse gi nguyelan joba ta, songgyab mikse gi nguyelan joba, rengchung gi surju zoran zimba chi gi qi xo yun kyo ta, lo den gyur minga tuan gi kongbi ta, cao an ju chu. Jung kam lebu je yungwe, pe cho sang buen zhu lam tu gyu di, mi ta reng chung kam chem du nyam ne yungwe, ting rab jen zu jun che gu ba ta, ri wu to la chung mu ri xin, yu ri zi du din bi zhung gu zu jun che gu. Ri ngui chu dan di si ri ngui ri ri, ji gyab shu ji Xi Jinping gi din ba ra, ngan zu ru ri ngui chu dan gu la si ri ngui ri yang gu. Sirungwiri gula rinwui chudan tiwe yangwe. Lar rinwui chudan ni sirungwiri shi. Dini pie yegin duxi kejinsi yina, tingrab jen zogchun da gundi dongwi keji zatun yangshi. Rinwui chudan ni sirungwiri yin shiba ti, benjaro pie yegita, junkam kuryu songgyab hargin jawa chu yubata. Junkam kuryu songgyab cheba ni, tuengi nuishu songgyab cheba yinbata. Junkam kuryu likchu cheba ni, tuengi nuishu piege dongwa yinbi, nilu seshe che yu jing. Piege dongyu ta, songgyab che yu, jigram jigdi yungwe, joku den yu wasi. Junkam kuryu songgyab ta benchoro piege ni, gyawa takju ki jawa jen mo yinba ra, zuyrub jigyur ki jawa jen si. Junkam sambo la benchoro ki rin ta, sheme den yu wa ta, kang ti chokdu ki penche, parme do sa jun che di, benchoro ta jizho gyundu piege dongto kishin. Junkam kuryu songgyab la, gyepam kengchung ni, tardu benchoro ki chupzu ta, benchoro piege dongtang la rali yu. Benchoro piege ni tungung ta, junkam kuryu la, chuchung ni nyangwanbi cu cha mingwe la. Junkam kuryu songgyab ya, benchoro piege yewar torwe, chadang ki chakzu si mingwe para. Piege ki chudu songgyab ta, songgyab ki chudu piege dongkwe. Junkam kuryu sangbo ni, chi changyob ki jibi tuanze yinba ta, chi gunpin ki mangchoy suyate shin. Mi chone le cha chwe na, sirungwe ri kejin yinba ya, rinwe chuda ni, mi mangi digi chowe kodion kejin yinba ta, gyunor ki cep chen mituba shi shin. Gyunor tobi yin ya, kawu ta dongji so chama, cexin milongba yinna digi sewa kane yu. Kuryu ni mangzo yinba ta, rinwe mbo ni zidu yinla, namwe mbo ni digi shin. Benchoro piege dongtun ni mangzui chedu yinba ta, kuryu songgyab chedun ya tixin mangzui chedu shi. Junkam mangge ta, junkam mangpien. Junkam mangtun che gyungkyong cheba ta, mangzo ge dedala nubi kuryu ge netun takju chegyu zonedu songye. Lota bechu gi, bakzo ngokju chibin gakju mokhtab yabu gyagu ba ta, junkam kuryu sangbu ti, mimangi digi choye persirin yuwa chegu. Rinwui chudan ni rengchung ki gyunur tan junkam ki gyunur yin la, jizho ki gyunur tan benchur ki gyunur yin si. Lo den gyur ming a, rinwui chudan si bi sergi janin di songgyab yagwa chegu ba ta, rengchung ki gyezen jie di rangchun denbi tuinle piege donggu ba ta, yubab la dunne zidun denbi benchur targe donggu. Junkam kuryu ki tungun bezam yubi ubun segui tu, gyur chudan sardu chibi tohne, sashin ta nye zugi nubab. Mazi gyunro, rengchung zhenchung so dagin chubu sui di, tungung kangyu mazi gyunro chaba ta, mengyu kangyu maga chaba, xingbu nam gangda chaba ji chigui ba ta, rengwe chudang la ngawi, junkam tunze ge rinta ti siringwe li ri gyugui. Jangdo ge piege dongta da, cowa ge dang che gyuru gundi donggui. Jangdo ni ceso ge chanda yin la, rengchung kam ge rangdang shin. Jangdo pi ye xie ba kowe gu ni xie na, mi ta reng chung kam chem du nyam ne yung we, ne tu tak ju chi ba tila kogu. Jigib shu ji Xi Jinping ki denpa ra, jangdo ki pi ye dong dang ta, cowa ye dang cha ba ra, gundi dong ju ti ni, pi ye da we ti ki, sar ji ding se bu chi shi. Jung kam kuryu ki ne du ni, tar du ne ju na, pi ye dong dang ta, cowa ye dang ki ne du shi.
중감 코류기 내튼 자외톤의 탁주 체구나 니바르토 장도 피기긴 도시 라린 타르친바 다르디 중감 코류를 뇌서 동화다 타나 또르라 동외 파르네 동다 로다 베주기 토르고바타 튕군 준중타 코류 송접 태기 파르동 괴다타 튕레 축주 튕기 치타 소와 계단지 요구 차바르 치구이신 변조르기 최고타 미차주티 정중 튕궁타 긴캄 쿠류기 쿄비 능춘도 춘지 최고토 정중르 녜소의 윤둔조그 장도기 피기에 동탄 요부차바 치비 존니니 변조르기 춥즈타 튕궁기 춥즈 리티 치바타 기금 응아공기 꾀다 리티 치바 뉴궁 준주 첸타 쿠류 송겹 첸기 튕레타 튕기 짱마 첸기 튕레 뉴궁 짱마 첸기 튕레 제 소용 치바 튕기 말아타 초에 말아 제고른 지투 용어 군디 동화 지시 중감 송겹기 머티다 쿠류 뷰기 터디 튕궁 피주기 리티 지비 겨티 숨 요부른 딥구 겨티 숨 리게와타 응어미 따라 장녀 파르네 동다 주바 파미기 슈세 사신 푸지 게세 초보지기 차원니 레친 띠네 줌미니바타 띠네 줌미초바시시 장도기 소와 계단 요부차바티니 지초 용수 중칸 변윤긴 도시 댐보를 깨바타 망용긴 준중기 도시타 쿠류 송겹긴 도시 중칸긴 도시 제 체르동화 중칸 군주타 쿰시 소용체바 남원부타 서신정구타 추탕자 미슴른 잡아치바 지시 망용긴 장도 차주비워타 더비 최유타 장도 티뉴기 소와 계단 타르베동화 계주 추수타 외면긴 제주를 먹고 치부지기 돈이 대단기 소외 주남 차부지구 소와 계단 티긴 장도 사지 규디 튕기 치다 장도는 규와를 군디 동화타 제도 대비 중국 주주 체규티 미마 용기 장도기 차주를 규르구 장도기 김신 주주 치부니 기급 가급 미만기 튜무기 폭등시 미지기 총비

0: 我以咒言破语，
1: 我以咒言破语。
2: 真的不错，羡慕了我以咒言破语级别李正学提出热，敌人给李正南，原来水军人员军阵上。听了听了偏见牛的些看不得输赢。亚尔给头上的人也弄给熟悉起码了。随军人员军阵堂听了听了偏见动位那把上过些原型鱼。你了平常六个社会里重叠的都有几落去可玩堂。也弄给熟悉起码托在忙额度里各种跑的堂。苏干里汤金跑了亚尔忙做这尊体南北庆里。刚才了合唱型错了高兴起孙秀型一度加菜型个了新追及天天加的型大概吞了皮的群鱼包括中间加着中俄罗中间隔离冲出了南张帮地区杂志是为严密别克所玉米错新南图咱们偶然立新鱼那图在乎了全国天年四道起怎么需要几图拆这部的右鱼有没有这些听众给查了没清大执行图最明明去那组群体新个仓嘛所挖掘的定额改变就是抗战松集给给图狼图几面大家推荐阅别特别的信誉给新群国在国的群国地里举报他有几度职位新家亲不了我都吹过了切着就给阅别推荐准准图了没有忙过给你面前谢谢装作欧联给果然你那个不有个东西的口语不同听了见给心追给这无极吹脱你们那诸多团队有些还将教育因为我的重点隔离与重组龙东给大东领个的举个那位大东松东出家了咱们也会给骆驼黑个的内语而在这面大概地方扛起了勇气场面大概出完勇气有的大概把我死了主要也不独起我就起不了天雨而在准备听了要去其他没戏别大家忙过多给没了人工也也不得给没大家把我学我堂说干动画那么咋不说他将特别不有别重组两怕对吧了人工也不得给独起总给大家两年所在过的领域听了努不让了有一点努力怕去把这一度大家随兄弟长江路金堂两头杀掉大概吞了新竹康祖地那位大头年新孙立定地加个一个月却忙归北尊七八局加在大概地主家军我是这阿东堂东国我不一直跑了忙多七年我来吞不顿七东你家堂吞在给人堂我吃解冻也是一月经多不起为大概里吞了苦这期去不不让有人长南给苏干土那些所在强求情能比从来没有过日长南总先给所在新别起来娘们来看土娘们来看给那些苏干土先给起码我三界温秋来地给顶土爹爹日不自己都这么年新界顶土强加推背西平擦鬼先给加新月三界温秋给估计下年那你瀑布东西兄弟八别重年国主给修建铁地两个地的还将搞不有两个地前年若就老怎么松养人也给老人也不有几有些血皮的面积谢雨三界文主给某些娘们来看图推荐能真切有点你把那地吹过的几个别咱们去你老些给咱们去打了娘们提不明白我真能给读俺最随军明年把马赛记住给皮带太阳蹲起我的军心拉贵几个月级决度长南总查当重叠四十公重组了忙做几对干南学准几特质定图准不有心能不踏心语你们来看给更古的位听啊能不给了大给了确实大家你们来看给几个月的七九数从个月别拉些别拉些马修瓦堂七七用过讲这个月大家拿选出中队几个度了用过讲所图的度级谢语你同给卡地说他们的单开盲心盲随那张出家退不去永不拉嘎的给相对那边可以用被培育的新的堂屋所谈新图如果你同加拉上的空图有利的美味天开了 신가 변에 모디 피규 요바타 다자 대가라 응아르시 튠법 사고이 사소게 참소 당신 도미본 바르시 예론 저시 쉬바 탑튠 제고 초바타 탑튠 비 나 도외 자단 뒤니 쇼치외 등급 초바타 유미단 유고로와 티외 마외 데모다와를 리뷰 탑튠 방아와 노비고 돌리 뮤지 티고 쇼르자 테른 낭조 메지 바라 응아르시 하무첩유 고바 로진 퇴지 함무 초바르 슈바타 다자 김괴 고사라 철된 지에니 윤법사 투비 사자 신토 라브라 저그기 메버리 함무 초베 겐고와 니마 체링키 만츠 함무 초바 잠마세 더도 표준 기능의 균진 지기 유 마션 첩된 바츠 충대네 규제 로준 지기 유비 나웨 함무 균진 투바마세 대외 타겟 시설을 두비 유지 제도 저시 최대한 뒤글라 파메 총소 탐구시 제바타 농어 초기 라점 긴진 체비 계급 림뱅 유미리네 쇼샤티 다자 하모타 망수 내장 송제키 폐제 뉴람토 교육버리 예동 자미 니슈로 디괴기 망수 내장기 튜레 튜제 체니 도메 땅유 퇴장 듄키 니지 체바니 다제 퇴장 계수 경합 바라 폐제 침버티 둘체 조자 추라 점 송여바타 나션 갸타 니슈타 참 허유도 로안에 레드 제유 포가 서그니 포가 총게르도 줄데 로주 송데 신나도 로다라 로리 추와타 그저 잠치 윤드니 고타 하모 미름네 미르 파라 균지 중시 예론게 47m 미츠응 아르시 서신타 락시 카데제 송겹타 자 공비 동시유 샘라 뮤미리네 쉐샤 냠지기 미리 튠지 덤규 레버 쉐시 커버티 슈인 베겔 하면 나부타 광동 되가르키 년집 변비 균된 전예타 베동르 전념지 체디 강조 사도의 진념지 등급타 저우 링루규기 양서 퇴비 커덥 냠접 체니 학삼 수미기 탄삼 수위 대된식 주바탄자 리롱 개외 뉴미리네 슈샤키 베리시 체비 서유뇌기 데모와 최 낭예타 줄고기 최니 미리 튼지키 덤규지 시도 투비라 중회 피중 수준리네기 순쇼 안기 초르투비 이제 공표랑 요청 함무 초과타 광동 대가로 초비 냠도 사슴 체비 현존당 광동키 루규니안 대가로 토마 표대 엠페 장더 人시바 제세 함유 규제 디네소 차편 제유 년년 대가르테 루규기 시중어든 딩습 제디 친결업 진주기 교대 엠펜 정인 당기 제지 주실 제유비 루규 등의기 법령 정신타 주무리기 제념 시직도 제유 사도기 규제 70탕 냠지 추비 냥하기 카드 규제리 탄점 주경기 루규기 등의 최말 제유바탕 장인 당시에 민태를 대비 미리 와르기 지화탄 김신 계시 응협을 제외율라 기도 운영

수 부위기 주제 공도 조야리야 슈게 니젠지 대유여시 카게 이네자 이게 이네자 디니 파키 게와디나 뇌제키 겐데시 이마탕 겐데 초조디나 유게 지규 미부디 토요시 벽에레이나 카게 지부디나 미핀준 파리야 깨지슈리 집에 락지조 디인라 핀주이나 다주지야지 이네시 벽에리야 카게 탄 이게 발 양당 이제 지유장 게라 탄루주 디네이나 킴다제 창메이나 니바투 후준기 양다디 통루 당구리 데이나 능주 나비나 데네 직마시 카게 이돌이야 퍼야 대야이나 유림 이제시 규구바 난신 이네 카게 태가 취미로하시시 계시 태가 집이나 닥자 논주 마와탕 집디에 코카와 디네 있는 지도 이뜸이디와 로드위네 로미디웨 능추위네 퇴시베마시 켄자진 시도이네 교정이시 원나카게 태가 이토토 모치바야 심리네 사바탕 주드베남 이토리아 로드위네 카탕 심 뉴위제 발리네 삼무시규니 이게 김민탄 탄에 젠바 제고마시 문지 양탕 진주 강기 지수 최강시 조급소 초연의 승시 심무시 재빈의 지구여시 민치 인예부 속조 재미 치수인의 주부소화탕 주미 지두인의 편유 침부통구 유장 민치 속조 재야리야 제도 망부 유부디 빈의의 양양로지 칼리아 장화 제구부탄지 안의의 슈토와 민지리야 돈자와 도무인의 로링이야 퇴진이라 민민자와 도모인을 놀이야 댄구바 핀주 도달교회 탄인망부 이일이야 음슈수 첸부소 총비는 신의 이기치급기 고요구인의 공통임시 가게 지지세야디는 게이 롭젠키 제시 리둔지시 롭시난키 가게 지지 나초이는 초회출기 깨제장야탕 롭중고기 깨제장야소인장 디게이는 중망치오이는 이게 내 집에 계자 슈리 집에 탑람시 임방무요시 이내 카게 내 집에 민치경 냠토지니 지송유발 통구요시 미남기 카게 지지급리야 시유키 미캉 취수유바탕 라다탄 남규 구주네이는 삼무탕 지동 천토부시 신중에 게이 롭젠키 체시디는 지루니동 알로리는 바딤탕부 최대 머지나리는 가게 지지키 치자 미체 나리야 마지 대신 장다 세외권에 계지 슈토탄 나와 때네 신키 계차 년토비야 과다 최토소키 조와 대유반나시 랩시 난쿠비 계지 슈지키 종외 로첸리나 토난 친비이나 롭중 치구탄 슈켄 단년 켄이 섬주 비리 집에 그림시 인장 안추이나 길로파리야 카게 지지키 지구 윤체 미바비지에 균댄키 초외 나리야 카게 지지키 뉴베 종다리야 슝룬 개구디는 하잔케 짐시 카게 지지키 로젠디나 루중게이 루치추키 존에 루치키 낭드윈지 인장 디이나 미타미 밝히 지지키 삼바더보야 교지에 미밝히 두시서부다야탕 게제 뉴제 토로다야리야 꾸디키 누바퉁구여시 너럽기미 땀베야시에투 팔시에 땀키 자타바 출시에 땀키 퇴용호와시에브능시 제년 송키 진제키 중지 뉴제 공도다야리야 팬도인의 침부퉁십시시 지단 제비나 카게탄 이게 세야디나 게이 망치와 유경 게이 대조리나 벽이 카게탄 이게 능시 강타 링부태잠 유미인의 미신 이내 갸게 더보야 차춤이나 강타 태잠 미바마시 낙토니이나 깨제시리 강체부티나 배지 짐지시 이토리아 치토바 더부시 디네이는 심리아 강사부디나 칸에 강주되부디이는 더이토도 태가 치초벌 성구요시 딜레도지 부인의 집이 깨지이는 지인비나 대퇴 년년디 신발 제구불라 가게 탄 폐게네 제시에 제구바양 용구요시 이게 집이나 가게 탄 이게 경타 지린 도신지 로월 미편 침배 도 세우는 신

0: 벤처로 된부 형화라 대결 체톱지 성유 개용 소진이 기체수 지급 주지 허베 중앙 규사를 도 중앙 규사기 뷰세 토베 조준타 공필라 군디 딩습 동베 중미 정도 조준항네 비진타 天津 허베제 튼추르 공필 용비 등지 제초 딩기 제유 岛主办的集结主席云南监督小巨坛农具经验的列队也不足具体组队开始能源中国南北停留间组队经历这把人民国不满些先农民的业撒空空别给黑把穷的东西解决了昂贵的东西集结主席特别以组织我基础领路以特别集队以团结主办冷路以上家抗力文献源新列坛重新停留间里中国南北停留间以全用坛听我谈教育不行别集合主席习近平给托到派出所图图片那边团结形势到处办了集合主席签啊山东德州梁城区板林重叠东余家重塑的平面三年提给耶稣给团结列队年初先把马赛新开了主力叠片推上去这趟新列追接冬天新列六千名的接趟在这革命领域他路让给给演出团结加码同学的松动列通马的给予印度主力拉罗列中华人列拉布的中华性文言不谈提炼案罪中国也多波的拉度谈不的就别特别具人规文学主力底下谈女局底下吞列这大谈扩出这大阶级底下松共也不接不捏中国中央七岁阶级女国谈女制女司机女不接入东局的吞梦托六种级别罢了罗地协军积极出击习近平给孔培谈底下积极的全国能力边就谈基础孔培给年息三米七八的切入当地罗安先给全国别国处点头将这突破路送给能源到对别最重要的也给东西就给城市开展切入的罗对给给那团结基金谈的国路统筹这出去日国谈计划出行不谈人工来给罗没别通的最近呢推送的加上西沙团派的去到准备在松军营，中国中央七岁军级传授工作结局。传授托塔略村图罗对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兼用美丽卡给忙做了团结内地能力，各界别尊他，别部也尊切不他。艰难他阶级突破进步人了，解决了全国他，空白他底下了解决了全国军军解法。基础给破土他，南岸给干年拿错了，开点农田交预备，让给给边州里闺女三不听不谈。出不起力气的狂批给南北文员变文件签约。第二批罗队给编修年训练，连拉布的循环性文明罢了。第二，国也不做别重整改进性强硬别。罗是一批编修谈基础狂批给民兵文员的勇气，猛气点不订阅。改革狂批谈九十九文员天下，改革七零点的给新旧把为其加以。按最北头空白了特别重整点的，他的动力军呢？罗队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三线点别国际列重要性行。他留存图积极出击习近平给中国南北停留间了军地动画谈北头空白了军地动画拓展动力按最极大的建立南岸军团立法的结果不谈仍然给两个药物主会被贴让这卡斯日本人不断了月积极出击准备让这卡斯提到了新年都不需要极度之地仍然给团大药物主不谈按最这些蓝水给上级准备前呢按最年卡谈真最日日新开始突破时中国恰恰也欢迎我了，告诉你党了突破谈，龙安先给全国装备设施问卷用我了，告诉你团土业务土越级重要。到准备再今年，中国共产党五年内龙家谈全面按过我了，定制社会促进妥。积极出席习近平给党用了新秀点破谈，军队别军切规别别军能源。积极出席习近平给退休给美国的马里拉，陆军给养美国的马西。当用给陆军区同名省队马接把了跟着一拉电波的捏把他捏把图轻用省捏他各界别尊切把他捏把图真最切配把他真最切切不切捏跟用美丽卡给明白了谈不的写把他吞着你这切的杨浪沙把了别不也尊他退了沙把的切记就不具陆军以伟东沙把别别对国系送去退休你别特把的忘我他陆军你别特把的忘我赢陆军习近平给苏西南为党中央给三线电表鼓励我党用他给用美丽卡给民望给新秀切记昂全用年基础领路停留间给结合多千组不谈中华美丽给乐金加大文具的用话级别及其密边确数消灭短距骑行于
1: 这个列空的比为内区积极书记习近平给 부채 토벽권에 총결의 설교를 제규니 총결의 팀접진도 조준 제규 덤진 제시 개진식 인폐 민망 총결의 기도시 교육년 라린다와타 교육망라지와타 특수망라지화 편제망라지와제세년 총결의 설교기 레듄카 딩섭타 13년대기 군의 배디 망초기 톱조로타 기초로 대초로제 균퉁아 체로동 교시 내두나휴 롱아진기 차크 중앙에 구조로 사네카키 미망총결 미망기 조준체바타 미망총결 미망기 체도 조와 균형체토 유법단 듄테 총결 설교기 레튠카라 구디동와타 총결 뷰튜가 공비주주로 구디당디 팅접진기 미망총결 조준치신유 상하이 황포구 반송연 람총송키 시민신춘기 총미두구토 총미주고리히 초대후유키 균도골링시유 주고리히 탄데 녜캉부티 접찰송 안초 셈바기부토 정수지 속부추간 탄 산주유바탄 라과토 녜캉베 잠라지시탄 칠규나 메도돔지시 예제주유 탈루다와 듬바라 지게수지 시진핑키 상하이수 도시능급 주고리히 팀도편네 듀캉키 네츠르넨데 안시나유 공기 망소지 튼다 치중 상마를 승구로 제괴받아 망소지 초안이 김튜인라 개튜야 인시송규. 지게수지 당안중앙키 총결기 레튜인라 채튜 통진지기규받아 사르두타 대두 지두 딤수댄파 시베 리덴제기 팅럽진기 미망총결을 조준체규 카세듬받아 총결을 남기 디귀닝부 규수체규대야 루지 개진인시 내두나유. 팅은 토칸 닝베 임베간라 탭차 인신 탑산 냠주타 산주 지주네 타체 김산 제제를 책임 존폐 장주 캉바 휴바타 토수 토사를 주나 로게 유라 샴토 유나 메도 동제 휴베 파르 반송 연람 총숑 시민 신춘 총미 듀크키 듀네 뷔체 므세 퇴부 레수 신휴 상하이 총제를 캉베 토담 주기 주장 宣파 능유 인키 산주 지타 탑산 지 파르 대출을 턴다 춘주 시시 원장 텔레 망초기 더디 초바라 진이 집에 섬든 춘기 휴 난추 망소기 치와치와타 강예치와 심제치와 리구치와체기 레튜남 개체슈소샨테 종결서규르타 시림키 섭슈소 망수 레튜응은 섭슈체디 망초기 톱소르타 예소르 데소르제 균퉁아 치르동구 시주바시 디귀닝바 교수체규니 망초기 톱소르타 예소르 데소르제 치르동베 레튜응 개체시힌 롱아진기 차구 중앙배신 개용기 레고 사르도 조배 총대기 디귀닝바 체죽지탄 아동 교수체네 디귀 아동러 차장 디귀기 조준타 교수체바타 뷰디엔 총결기 초외 팔캄 퀸용내 준유바시 개코 공배타 교수 의원행칸 댄자 균으로 마조시 긴구르화 관펑기 안수의 뷰캉타 총결타 총습 조준부타 냠지체토 튜유치징회 민세 개변당화규 총결기 발란타 추코듄 추뷰샹 추코듄소 사워보람차외 조준 교수체규로 갭조르체규타 니도니슈저주로로 멍위시균고 통주로 책동조기 구리체디 총결기 사워보람차외 조준기 매당외차 강교섭디 망초기 초와 나르회 디기댐바체규 인시주바시 내최토바체규니미망총결기도시라린다르회시제랑세히바타딤쇼댐페총결디규니미망총결디균퉁앙콩비동회미빈케진시힌총결설규르체바규총결기딤쇼시르동와타총결기소제데자레자르구디동화총결기출로타슈균뉴스주지치슈시르동크 你俩推荐呢宁夏银川旗一别的比重叠旗女别组军了军军安规定当我谈金凤区是那边刘秀喜吉林铁骚我搜索给女别点别娘队南北帕尔康苏军贵切别重叠旗徐军七部旗干内他就女队突破马赛吉林铁军干孟西向宋突破马赛银川重叠旗重叠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旗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ས ཁ Talu Nesun, Seneca Ki, Renew Chonker Zugun La Gunche Mepara Goody Gosu Dandi, Nuci Jugun La Dinhe, Busetope, Combele Goody Dona

0: 나무 최딩기 양덕님네조 되라 피규르긴 도장님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버디니 두야룽디니 공부에게 드는게 생규르 냠자리 제시
1: 디글레쿠네 비원네츠 이렌치리부장 알레게치히 시니닌 이렌타 아만키 인제트메티 타메 튜림레림네 죽지접유지 주바시 이렌치리부진서파 바자아이히니테르 호르무지 초가키 중규르 토담티 이렌키 주지세규마세 아만탄 주미치바탄 티신 서구이기급탄 계제슈르키 멍시토 구디동주인시탄 바자아이히 데신베 초주니슈접시이나 인지타 부거리야 요린지에 초카키 이렌타 주와체바마세 어리 이렌레밍네비회 막툰차주나 슈미시치주휴시세바시 지겹레쿤지 사쿠바르 체니닌신도충파라싱나 이스라엘의 분리 망부시키 이스라엘의 종리 네다니야후탄 계송부장 카츠츠위배 민망치회 어리 종통 티럼프희 제재년주로 규티 어리 이렌러 동디 동삼시작과 신의 신도총휴 이스라엘 마키 민가르 토린진배 토순나바 균형치신 규제주휴 어리 년주리콘키 다워둔배 세숨주님 어리 마키 이렌기 루규 게시모링첸라 카도저 규치신 막투 직제 메바마세 멤버투배 주미듀규실 바디 하잔 침부시 윤해 미숨 게람도다 규제 수제체바시 어리 마키 중앙 먹지부의 진척배 카도저 규제배나 메세르 게람도당배 내추비배테 따제 지무인시 주바시
2: 디글레군의 비비네츠 도놈 치르톤 계급 직소지 세니니 세자베니 도놈 치르톤 계급 직소 통뇌시에베 도놈 튕규 조위 계급 듄키 다오고바라 마주놈기 니리 천용 튕보로 솜치 좁게 다 계동 망토 당규마세 첨르 디니 용어라 송규 제주 인시 갸르세시바시 다딘기 튕보르티니 조 도놈 튕규 계급기 탈루 다오시베니 튕보로 망토 당치 다오추 뒤마라 다리 튕보로 망토 당식시
1: 디글레군의 비외네수 팔레스타인 가사 주지 멍송 데카기 진서베 체닌힌 이스라엘마기 미미 넘추 닌데레 가사 주지 사자 망부실레 제구세페 뇽타르향 미좁게 길람도 당 휴바타 티나 페미니 타 치베 시츠 휴지 주규 이스라엘마기 튠티티 세자 강양 비미바시
2: 디글레군의 비외네수 로코르의 사자 망부실라 체닌힌 서서도 십주 연기 주세 토외 넘시 데마타 칭샨 난싱진기 량산 총기르기 니미트세 닝아 뒤마라 서서도 십주례 개유바타 제니닌 서서도 십주 신이 창아 신니 로코리에 트세 토슈기 신도 되유
1: 싱글링게 콘세스 준여르 슈켄덴 즈완젤라타 바산람히 레젠게 군난케 다오츠르라시
3: 메메 다치키 난주 라바라 추기지
4: 메메 부치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3: 추추대지키 원츠 추즈 렘바르치
4: 작도 유비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3: 미치키 저양시 경저 최초
4: 냠조 르미 저원니 냠지 덴데 양천시키
3: 서초 강시키 유티 민남 경워치
4: 미리카키 경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키 속자 내서다 뚝슈 내서 Жоан Неса Джеги.

0: 귤 쿠 나와르 냠바
1: 양쯔 추쯔 퇴바
0: 셰쯔 이르 지바
2: 냠나 쪼에 추바
0: 퓨미 케쯔 뎨바 미리 양년
2: 미리 양년
3: Singlinge Gunkhamsa, Lingetang, Miri Yangye Sibi Rizzi Lizena, Jensum Chunghua, Hajang Gabchung, Nani Lizen Zogungba Gichuki, Kumu Lingelia, Sunshe Nemokachi, Ligdim Chehu, Tedingu Lingegi, Nilam Tobi Yigi, Sunshe Ka Tangbutinhi, Zidunki, Kaja Jibi Zalutihi.